타도나이 주판고 요양 시다마자 브롤랑아 야시니 와두양 이나 몽도고 대닝 마이가나 상와 아이 부코만남 시엔주쿠 문주쿠 잔라이사이 nga 아이 야티양타 몽다 미탈람 바감감답니 린창권 나 포르두 아이 미탈람 접스건 쇠싱람 봉리 감글롬샤 담 아이 당신나라이가 크럭스 브라더 사이티엄렌 인난 신나 등다 마가 패 무뚜따루 아이 타라인나 몸긴 라이람패 무뚜따루 아이 몸긴 미탈람동 통엽 나사 그라루완루 아이람 시단 단루가 아이 Lin chang guan na pura du ai mi tha lam go, mong tan tiyan loi na ai mi tha lam sui sing yoshita lam go na sin na tang da maga mong jir mayan mi tha lam tha na a kyak lam do rie. Mi tha lam go, shong go glo don sai, ta li guan na lin chang du ai mi tha lam go na lin chang duru guan na pang. Lan chang jiang ka pe tot lai na pura miu jing gu gan vang, ning a gan vang pe wa lai dan na grao chitum go miwa mong lao mong lebran na mi tha lam ning a daru go wa kring a ai. Mi tha lam thung yap ngut ai pang ta li go na lin chang du ai mi tha lam miwa mong lao mong lebran na mi tha lam tie wa mutu tat lun na lin chang sim bro deng da a siya dan de krang lu ai grao manu ai lai lam o tong lu sai.

나라스보 위시모과 리리모과 아크과쿠수 노츠메베수티유니싱아 이니과다노모과마니에 아디가칭아 아무니아지수데 노츠메니과다로 화마모 베로티디주마프망응아.